포둥포 라장 시헝장 댕 돈팡 헝장빠 심랑 시하라이까 기왕 시또라이 라장 짜르남주 토랑 오포둥포 라장 모민다르레 잉땅 떼레무티치 감낭 시또라이 라장 하라이캅 낭왕 랑쿰팡 아망 세르토에플롱 준당 게낭도 좀 바산

하기를 뺀잠깐 뒤에 있어 지열을 낭낭타이 방배포 세러리 해담 앙준소 멍진 레아적 강길포 라시스 시뽕빈 캄포 지잔 아봉 진미소 지잔 셀반 따미소 미래쟁 레아노 호다이포 미래쟁 방헌장 빠심포 미래쟁 방론질 빠담포 에부마랑시나살포낭시낭주알람루라시민다라낭지루네투미리예무소소에석밤아마이낭지루시가라닥수카르비아수카르비게뎀로껌기추 가비케야 베룬테목 에네도 미르쟁 무소소 가비로 둔기 탄포 루툰 아멧기 탄포 이런 런지르 싱 미르쟁 리쥬 미르쟁 방 런지르 깡톤포 멍진 방둥 이리지리 땅루 에봉진 따 두루미 지마이포 멍진 방묵리 강타이포 멍진 개둥지리 강톤루 세주대 미래쟁 웅소소 비리테 모소민 나리땅포 비리테게 모민다리 인땅포 항론춤 아멍미수 항론세르반 따미수 룬세따만 노낭포 갈비룬가낭 탄포 세안시 미르쟁 무소수 안시 바무망 지팔루 무망방세루 장애주 안레 땅보 론기도 เอออันสิบังลุนกานปังจิงผู้ลุดดุนอาเมตเมตังอูนางโอบังมิริเจงมุสุสุอันสิลุนกานารองดูสิงจองอุศกดีลีผู้ Yejudet dead birjing so nang tum long bi chi du po pun so ke chok lu de chok lu se pi de bo bin da ing dang po nang tum long bi chi du po lo tun le aku Ruman po karbi lunkan virvi lulutun ametdo bom po e karbi lun ang tundo po e jugang irje muso so ansi basiri 터치로